바라세요. 어이, 애터져. 아와스깜. 먼저 바람이 한 번, 어, 아와스깜, 꼬들깜. 사마 빠져 반장 따링에 사마 빠져 뭐 사느냐? 롱꼽, 롱꼽, 간티, 바라, 간티. 한